0: 빵짱 예민촌.
1: 그때도 생각하고 살인 서파이즈 스쿨 슈플라이 스파카 온갖 가미 서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밀려간 끙방한 바다이 싹갈라와까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서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갓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마이 망가 발라 그린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초이! 빨리 꿈이 초이! 왜 papel de lija ka na choy gina paligya?
3: Anun mo na ang papel de lija man?
2: Ay, ikis-kis ko sa madamol nga tsura sa nag-aagaw sa bigo ko!
4: Mapapadighay ka sa sarap!
5: Sa nangyari, araw-araw piyesta.
4: Dahil ang saya,